0: 기와라 구이라 하시다라 구이라 막 이라 이라 이렇다 싹 도시와시 있다고도가 이모와 있어가 시대도 기대나 있다가 기와나 구이라 하시다나 구이라 기와나 구이라 담노 다시 사람 반담다 이모와 있어가 시대도 기대나 있다가 기와나 구이라 키워라 그 일에 하시다나 그 일에 그래 그래 이 너무 말하는 호도 말다 자 남진 된다 자 자 키워나 그 일에 자 그 일에 키워나 그 일에 하시다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,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 me?
2: We were just doing one.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So, no. Okay, okay. So I'm leaving.
0: Kiwana kuyure. Hashitana kuyure. Kiwana kuyure. Hashitana kuyure. Da da da da da da da. 키워나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이마와 있어가 시켜도 기대 나 인데가 셋 도주와 시대이다 고도가 키워나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키워나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셋 도주와 시대이다 슈다다다다 몇타 키워라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다 그래 그래 희노 말하는 것도 했다 키워나 그 유래 테라다 하시다나 그 유래 탐조탐조탐조차 키워나 그 유래 타 유래 타 유래 타타타 키워라 그 유래 타타 하시다나 그 유래 타 하시다나 그 타타타타 키워나 그 유래 타 하시다나 그 유래 타 키워나 그 유래 타나다 다차다 면타
1: You started. Shouldn't I go back? Should I keep the? Can we listen to the previous one?
3: No, not this one. Not this
1: before. You go back to the instrument.
2: No,
1: go to the end.
2: Go to the end.
4: Get away. It makes no sense.
1: Oh, don't stop! Don't stop!
2: Actually,
1: one more time. A cappella. Let's do a cappella. I want to do. Let's have this song at least two minutes. Once we pass 2 minutes, that's good. We don't have more than 1 hour. Let's do it. We should have played.
4: Crab, like
1: crab is so stupid. okay, let's record. No, a cappella.
3: A cappella one more time.